0: Your language, your interests, your community on planetaudio.org.nz.
1: 재난 대비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이미 우리 집안 곳곳에 마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집에 고립되거나 급히 대피해야 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가족, 그리고 소중한 반려동물까지 지킬 수 있도록 비상물품을 든든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재난 대비 요령은 우크라이나 비상관리국 홈페이지 am.govt.n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메리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원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플라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오래된 가구, 가전제품 또는 부피가 큰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요? 오클랜드 시의회의 연간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예약해보세요. 수거된 물품은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오클랜드 카운슬 오가닉 컬렉션을 검색하면 거주 지역의 수거 일정과 예약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만 3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estnothing.co.nz에서 확인하십시오.
3: Property Matters, proudly brought to you by Barford & Thompson.
4: Join me, Stephen Dello, every Monday at 4:15 as we chat all things property, investment and leadership. Hear from the experts aimed at landlords, tenants and business leaders and get inspired on your own investment or career journey. Property Matters, Mondays at 4:15 here on Planet FM or download from your favourite podcast site.
3: Property Matters.
5: Wild beaches,
6: a number of restaurants.
7: I love cycling around the waterfront.
8: Seeing the sea and knowing that it's full of dolphins and whales.
9: I go tramping every weekend.
10: Loving Auckland.
11: There's always something interesting, something new to find.
12: The harbour is absolutely amazing.
13: Something's always happening.
10: Our diversity.
14: The amazing views.
15: And the libraries.
16: Good weather, good people.
17: And it has great coffee.
18: I find it really hard to think of what's missing in Auckland.
10: planetaudio.org.nz.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한밤중에 벗을 찾아가 빵을 달라고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잠자리에 든 사람은 빵을 청하는 친구에게 곧바로 응답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정관계

0: 사람 그리고 항구한 간청이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우정관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 이 비유는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절박한 마음과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항구함을 갖고 계속 청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요? 언제든 찾아가 눈치 보지 않고 어려운 부탁까지 꺼낼 수 있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무섭고 부담스러운 어려운 분이신가요?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는 하느님을 먼저 찾는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가요? 다음으로 바람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속 깊은 바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며 살고 있는가요? 우리의 크고 작은 바람들,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느님과 우정관계, 깊은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바람을 주고받음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우애를 다지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마나 끈질기고 항구하게 하느님께 애원하고 의탁하며 매달리고 있는가요?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신다는 한 어르신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가요? 우리의 지향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가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우정, 커져가는 바람, 지칠 줄 모르는 항구함,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하나 되어 가고 있음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조금씩 내려놓고 비워놓고 버리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일분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동양에서 증자는 일일 삼성, 즉 하루 세 번 반성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감상, 나의 이해,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분별, 내가 결심한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나의 사랑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기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법, 그것을 교회는 양심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하셔도 영신 수련을 하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은 기도가 공부이고 공부가 곧 기도입니다. 하루에 40분을 기도하십시오. 그 40분 중 30분을 특별히 양심 성찰로 할애하십시오. 1분 교리였습니다.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의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뻘짓 마음의 감옥 어느 하루 숭례문학당을 운영한 지난 15년은 어쩌면 뻘짓의 연속이었다. 그저 좋아서 했고 더는 버티지 못해 주저앉았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나는 늘 토끼였다. 3년 이상 하나를 붙잡고 매진하는 성향이 아니었다. 너무 빠르고 관심사도 다양했다. 저만치 혼자서 내달리고 있으니 외롭고 힘들었다. 내 속도에 맞추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그러다 쓰러졌다. 2년간의 자발적 유폐를 택한 건 실패에 대한 예감 때문이기도 했다. 미래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가망 없다는 사망 선고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살던 고양시 덕이동 아파트 103동은 감옥, 1409호는 수임번호였다. 매일 대화역에서 서울역 학당 사무실을 오가는 1000번 버스는 징역 사는 수인들의 호송 버스였다. 나에게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어디로든 갈 수 없는 마음의 감옥이었다. 악몽 같은 2년의 유피를 끝나고 나니 새삼 왜 그랬던가 싶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보니 그런 시절이 언제 있었던가 가물가물했다. 불현듯 마지못해 먹던 음식이 맛있고 생의 의욕이 펄펄 끓어넘쳤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다. 집에서 자주 재택근무를 했다. 마음의 감옥이었던 집이 차 마시고 글 쓰는 카페이자 잠자는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 한때 유품정리사가 다녀갈 뻔한 집은 생동감으로 가득 찼다. 유효기간이 지난 티백을 버리고 새 티백으로 바꿨다. 너무 날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도 가졌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지인과 만나 은평구 진관사 경내를 산책했다. 절 뒤 계곡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길 옆 너럭바위가 제법 운치가 있었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양반네들이 시를 읊으며 놀던 곳이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나무 계단을 밟고 한참을 올라가다 뒤돌아보니 산 아래에 멋진 전망이 나타났다. 계단에 앉아 지난 2년간의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상황을 복기하는 재미에 빠져 오래 수다를 떨었다. 작가들이 산책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겠다.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이동하면서 계속 달라지는 풍경은 시선의 이동을 가져오고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다. 가벼운 피곤함도 알맞다. 지인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불 꺼진 캄캄한 집에 혼자 들어서는 게 너무 외로웠던 시절이 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더니 언젠가부터 호젓하고 만족스럽기까지 하다. 홀로도 평온하고 행복할 때라야 함께해도 행복할 것이다.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 기분이었다.

것입니다. 이제는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미사 브레비스 바장조 작품으로 192번에 있는 거룩하시도다와 찬미바드소서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상투스와 베네딕투스를

강상구가 작사 작곡한 우리네 좋을 시골을 조주산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조주산 씨가 원래 판소리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판소리풍의 소리가 느껴지죠. 네, 이번에는 해금독 주곡 두꺼비를 들어보시겠는데 작곡가 피아노의 박정교, 클라리넷의 15현의 연주로 두꺼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S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EGLLIFE.COM 메디트리 아큐팡처 엠피지오 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TVNZ 지도자 토론회에서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 대표가 승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패스트 병원체가 유출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은행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0: 카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개인 일기가 오늘 11월 24일 책으로 출간됩니다. 바티칸 출판사는 지난 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인 일기를 5개 언어로 전 세계 94개국에서 동시에 출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책에는 1992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8월 18일까지 교황이 작성한 개인 기록이 담겼습니다. 아르헨티나 주교 시절부터 교황 재임 말년까지 30여 년에 걸친 영적 여정을 아우릅니다. 기도와 묵상, 사적인 메모를 통해 교황의 희망과 두려움, 고뇌와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소개와 해설은 교황에 가까운 협력자였던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맡았습니다. 영어판은 페르난데르 레이스 수녀가 스페인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책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선보입니다. 교황청 홍보부 안드레아 토니넬리 편집국장은 이번 책을 통해 독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화요일 밤 열린 TVNZ 지도자 토론을 시청한 보트 컴퍼스 응답자 가운데 44%가 히킴스를 승자로 꼽았으며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을 선택한 응답자는 25%였습니다. 또 다른 21%는 어느 지도자도 특별히 돋보이지 않았다고 답했고 1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보트 컴퍼스는 빅토리아 대학교 올링턴과 협력해 복스팜 립스와 원뉴스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론에 시청했다고 밝힌 6,467명을 대상으로 10월 6일과 7일에 응답을 수집했습니다. 보트 컴퍼스 조사에서 히킨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앞섰습니다. 여성의 경우 히킨스가 47%로 럭슨의 23%를 크게 앞섰고 남성에서는 히킨스가 41%로 럭슨이 28%였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특히 노동당 대표인 히킨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시청자의 절반이 히킨스가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답한 반면 럭슨을 선택한 비율은 17%에 그쳤습니다. 65세 이상 시청자층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어 히킨스를 선택한 비율이 38%, 럭슨은 34%였습니다. 럭스는 타라나키와 마누아투, 왕관위에서 35%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고 히킨스는 오타고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57%가 그를 토론의 승자로 꼽았습니다. 웰링턴에서도 53%가 히킨스를 승자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유권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당 지지자의 86%가 히킨스를 선택했고 럭스를 선택한 비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13%는 어느 쪽도 승리하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66%가 럭슨을 지지했고 6%가 히킨슨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28%는 어느 쪽도 승리하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럭슨은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

0: 하고 있는 파트너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액트 지지자의 절반 이상인 54%는 럭슨이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엔젤 퍼스트 지지자 등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34%가 럭슨을 선택했고 33%는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2%는 힙킨슨을 지지했습니다. 토론을 시청한 사람 가운데 36%가 이번 토론이 자신의 투표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59%는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설득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40%는 이번 토론이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당의 채무 담당 대변인 니콜라 율리스가 RNZ의 모닝 리포트에서 노동당의 재무 담당 대변인 바버로 에드먼스와 경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율리스는 일부 가구의 경제 상황이 3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하며 뉴질랜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이기 위한 현재의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먼즈는 노동당이 뉴질랜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는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슈퍼마켓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드먼즈는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울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되 소득은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당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했으며 여기에는 가정이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제 원조 및 개발 분야 전문가에는 국민당이 제안한 4억 3,100만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질랜드가 국제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중요한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당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경우 해외 원조 예산을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평양 지원에 대한 원조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메시대학교 부교수 제럴드 프린스는 이러한 조치가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태평양 지역에만 관심을 두는 세계의 한 구석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지역은 분명 우리의 이웃이지만 세계는 태평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장관 윈스턴 피터스는 국민당의 해외 원조 삭감 공약을 위험하고 절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재가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인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액트당 대표이자 의약품 관리청을 담당하는 장관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정책을 환영하며 차기 연합 정부를 위한 매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당은 선거운동의 초점을 생활비 문제에 맞추면서 대형 은행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수요일 오클랜드에서 발표한 공약을 통해 새로운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ANZ, ASB, BNZ, 웨스트팩과 더 쉽게 경쟁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린스 히킨스는 경쟁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들이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지갑, 선불카드 또는 결제 서비스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보다 간소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당의 상무 담당 대변인 아레네 윌리엄스는 노동당이 2030년까지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되는 안전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질랜드 국민들이 은행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금융 시스템 제공업체에 가입하는 절차를 더욱 쉽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들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국민당은 은행 어깨를 뒤흔들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4대 대형 은행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사업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일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0: 만나보세요.
1: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0: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0: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1: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 오늘 당신의 피부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눈부시게 깨끗한 자연이 살아있는 곳 뉴질랜드. 그 자연의 순수함을 담아낸 천연화장품 넬리티어. 하루의 지친 피부에 부드러운 휴식을, 매일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운 빛을 더합니다.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택, 자연에서 찾은 특별한 스킨케어 넬리티어. 당신의 피부에 뉴질랜드의 순수함을, 지금 넬리티어를 검색해보세요.
3: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TVNZ 당대표 토론회에서 현 연립정부의 치솟는 고물가 방치, 의료 대란 외면, 그리고 연정 파트너의 인종차별 논란이 집중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론에서 노동당 히킴스 대표는 현 공공병원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럭슨 총리를 향해 병원 현장의 위기를 부정하는 인물은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럭슨 총리가 3년 전 약속했던 아동 빈곤 퇴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기름값을 방치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히킨슨 대표는 뉴질랜드 퍼스트당 등 우파 연정 파트너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럭슨 총리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럭슨 총리는 유의미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현 연립정부의 국정수행 능력 부재와 리더십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2027년 후반부터 영주권자들의 일반 시민권 신청 절차에 20문항으로 구성된 대면 필기시험을 전격 도입합니다. 브루크 반 데이벤 내무부 장관은 시험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할 외부 전문 기관으로 아스펙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권 신청자들은 45분간 뉴질랜드의 정부 형태, 민주주의의 원칙, 인권 및 권리장정 관련 영문 4지선 다형 시험을 치러야 하며 최소 15문항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년 이상 영주권 보유, 연간 240일 이상 체류, 기본 영어 능력 및 품성 요건에 더해 새로운 시험 관문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주민 사회에서는 연립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및 체류 자격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필기시험 도입이 영주권자들의 정책과 시민권 취득 장벽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7일 선거 당일에는 2,300곳이 넘는 투표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67곳은 이중 언어 투표소로 운영됩니다. 유권자는 마오리어 또는 영어로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6곳에는 수어 통역사가 배치됩니다. 또한 1679곳은 완전히 접근 가능한 투표소로 운영되고 3곳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 칼르 캐스네는 우리의 투표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장소에 마련되며 여기에는 주민회관, 학교, 쇼핑몰, 종교시설, 고등교육기관, 마라회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투표기간 전체를 통틀어 총 2638곳에서 투표가 진행되지만 11월 7일 선거 당일에 문을 여는 곳은 이 가운데 2315곳입니다. 사전투표는 10월 26일 월요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소 목록은 온라인과 지역 슈퍼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키스네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각 투표소가 문을 여는 날짜와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피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에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6일 현지 시간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모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측만 늘어놓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러시아가 세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뷰 장관은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면 이에 대처할 조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우리는 시간 단위로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이루쿠츠크 페스트 방역 연구소에서 한 여성 연구원이 페스트 병원체가 된 시험관을 깨뜨렸고 이 연구원은 같은 달 29일 중증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뒤 이달 1에서 2일 사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숨진 연구원이 이송된 병원에서 약 200명이 격리 관찰 대상자로 지정됐으며 격리 조처가 내려진 시내 산부인과 병원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 시간 중간선거 서프라이즈를 지켜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내 집회에 모인 군중과 열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아무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사실을 전한 뒤 우리는 곳곳에서 선거 판세를 뒤집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지역 순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 중인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가짜는 극좌 주류 언론들의 거짓 추측 보도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명확하게 팩트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들도 이 판세 변화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전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보 민주당원들은 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간선거 서프라이즈를 지켜보라고 약속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후보인 블라비우 보우소나로 상원의원이 현지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를 누르고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21분 기준 개표가 99.99% 진행된 가운데 블라비우 보우소나루는 유효표의 47.03%를 얻었습니다. 루라는 45.16%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1.87%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가 없음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10월 25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벌입니다. 이번 결과는 당초 여론조사보다 보우소나루 후보가 강한 득표력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선거 직전 CNT, MDA 조사에서는 1차 투표에서 룰라 43.1%, 블라비우 보우소나루 38%로 룰라가 앞섰습니다. 결선 투표 가상 대결에서도 룰라가 47.3%, 보우소나루가 43.1%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보우소나루가 룰라를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우파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블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자유당은 상원 의석을 기존 15석에서 28석으로 크게 늘리며 브라질 민주화 이후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강력한 의석 기반을

0: 확보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의석이 98석에서 121석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파 성향 정당들을 합치면 하원에서 약 250석, 상원에서 3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오는 11월 3일 현지 시간 중간선거의 역대 최대의 규모인 약 1,000명의 연방선거감시원을 전국투표소에 배치하기로 계획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인력 배치는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 289명, 2024년 대선에 714명이 감시원으로 파견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밋 딜런 차관보는 이미 올해 경선 기간에도 11개 주 수백 개 투표소에 감시원을 보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는 지난 2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법무부 인권국의 하르미트 딜러 차관보를 상대로 정보공개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선거감시원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전에 관련 행정기록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합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법무부의 프로그램 법적 근거, 내무 법률 분석 서류, 감시원 배치 지역 선정 기준, 구체적인 파견 관할 구역, 감시원 자격 및 교육 자료, 그리고 FBI 연방보안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청 등 정치 치안 기관 인력의 참여 여부 등입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 수출입 은행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 연간 건수의 8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도 지난달 해외에서 홈페이지에 접근하려는 공격이 추가로 탐지되는 등 해킹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 에이전트 해킹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는 사례들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수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8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36건의 약 7.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은을 겨냥한 해킹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제출한 재료에 따르면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한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비인가 접근 시도 한 건이 탐지됐습니다. 이미 공개된 올해 1월에서 8월 해킹 시도 135건에 이번 한 건을 더하면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누적 136건입니다. 지난해 연간 30건의 약 4.5배입니다. 앞서 한은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63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한미일보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한유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한율은 750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7원 7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2원 7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약간의 구름이 있겠으나 곧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이윤아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닷컴 메디트리 아큐팡처 MPGO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 JP 에듀케이션 JMP 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캐셜 게시판입니다. 파파콜라 라이브러리 우쿨렐라 크로바네입니다. 함께 올려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우쿨렐라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쿨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쿨렐라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대만화와 11 코후후 레인 4시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스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본섬이 커뮤니티 센터 20 본섬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CV 서포트 아번데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번데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제어 피트니스 앤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대만화와 11 코후후 레인 웨스트 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ENSSD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홉슨빌레 허브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신원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레 볼링클럽 1 메모리얼 파크 레인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없이 대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생존 배낭을 꾸려두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수와 간단한 간식, 걷기 편한 신발과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십시오. 평소 복용하시는 약과 구급상자, 손전등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필수품들은 가족 모두가 아는 장소에 보관하여 위급할 때 누구나 쉽게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재난 대비 요령은 오클랜드 비상관리국 홈페이지 am.govt.n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메리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원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플라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배터리와 전자제품은 절대로 길가 수거용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배터리는 버닝스와 마이터텐 매장에서 수거할 수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 재활용센터에서는 전자폐기물 무료 수거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러한 물품과 기타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클랜드 시의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만 3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십시오.
2: ਆਓ ਸਾਰੇ ਇਕੱਠੇ ਹੋ ਕੇ ਸਾਂਝ ਦਿਲਾਂ ਦੀ ਪਾਈਏ ਦਿਲਾਂ ਦੇ ਵਿੱਚ ਪਈਆਂ ਦੂਰੀਆਂ ਨੇੜੇ ਹੋ ਮਿਟਾਈਏ ਤੁਹਾਡਾ ਆਪਣਾ ਮਨਪਸੰਦ ਪ੍ਰੋਗਰਾਮ ਸਾਂਝ ਦਿਲਾਂ ਦੀ ਹਰੇਕ ਫਰਾਈਡੇ 11:35 ਤੋਂ ਲੈ ਕੇ 1:30 ਤੱਕ ਹਰਪਾਲ ਸਿੰਘ ਪਾਲ ਦੇ ਨਾਲ 104.6 ਪਲੈਨਟ FM ਦੇ ਉੱਤੇ ਸੁਣਨਾ ਨਹੀਂ ਭੁੱਲਣਾ ਸਾਂਝ ਦਿਲਾਂ ਦੀ